품미세 그돌게 한 보이나 다비레 궁궁아두니 하리와 품치다기 라이샴 메마나스페이세 세이랭바 비 젠드 쿠마르 샤르마 세이랑바 비 젠드 쿠마르 샤르마 아마디 오켄 아막쩡 마탕데로카 차리와 품 낭테네 헤리 세이세글리바 싱 런비르 토나 아마디 미나 파우크레 세이랭바 나렌드라 니곰바 세이랑바 오켄 아막쩡

0: 不给压呗，妈不给压呗，妈要空杯了，我空杯了，
1: 我空杯了，空杯了谁？我要空杯了谁？
0: 我是谁的谁？
2: 爸不给压呗吧，可那呢？누자오이비엄마람악나리나바암바나락리바마이케이쇼엄다첸신크레나아따리브라따리브라누라오이비뽀이레이쇼엄다콩도아이라뽀이레이쇼엄다콩도아이라
3: 아이야비간미여아이야비간미여아이야비간미여바나가나리바게아이야비간미여
2: 하이하이미땀발기바암바카이낭낭암라가아이부샤락다무아이낭암라가낭게아이비라우라게컨나리다오샤리쇼아이
3: 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
2: 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
3: 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럭톡자라가목도따이턱상에이씨온통나티내속래나자라이피세제가이자라가목도본신작에담보이바사파바나학세이기아이비깐비나바칭오마나타비락바니본신자래방금봐담보이바나학부보이레이까이다기콩도이비락파노링얼로이

0: 반다 야와 비가 이 생비요.
1: 누라위비 땀나 뜸박 립리바 빠야기 싱도 마사시기 휘타락바다 또 캄비미쿠 까리바 쿨러세 빡캉위바이 학기 콩다 판보이세이다.
0: 시레다 콜시레.
1: 누라위비 누라위비기 탐무이농 라나부부비 키가드라 빡캉위바이 학나 야와마땅 항제닝이야 돕다
0: 징나빠라이 탐비다 항비유도 입합다
1: 누라기 꼴로이 밍렌부
0: 아이기 꼴로이 밍렌디 착파마 카오맘비
1: 착파마 카오맘비
0: 빡한기 꼴로이 밍렌디
1: 빨리바부 꼭지
0: 빨리바
1: 아이기 염낙 사게이나 하우밤니 반타우기 꼴로이 밍렌나 꼬이렘바부 꼬위도
0: 오 하우밤 꼬이렘바 이부 보이레일람담 마시기 마탐마마기 란징뿌레
1: 호이 까름나 캉비람바노
0: 마탐아마 보이레이람 신통나 만일나이람바 이쁘니 반타우기 로이상 마사싱나 따뜻나 소나바 밍레니
1: 오 아두디 아둠 닝토기 마자이 비마
0: 아호이 마니
1: 아두가 콩로에 맞다 수야우드나 마팜시드 까람나
0: 마코이 남남악 애연바신니 밤바카이기 콜렉 아마다 삼지 카이나두나 제나크레
1: 꼬로우마미디 삼락리 누라오이비 아둠디 까람나부 콩도이비키니
0: 나시기 고로우시마디 아이기 타와이부칸비바 박한기 상가이다 세당제바 따레다나 코유므라이기 농담나 아숨토우 탐비람라바니
1: 마자이빔
0: 닝올 아이기 타와이칸나바 밤바카이가 마욕나바다 박한기 사무학장 이무위 켄타나 소크레 나시기 아힝아시디 박한기 낙다팜 제레이 피부흠 토글제게 에학나

0: 농닥할래도. 이모 엄마가 아니다 바우당국야. 이모 엄마부 부지엠로.
1: 라이닝타오 나 모모이비 마학디.
0: 이모 엄마 가이다 오라봐.
1: 나랑 꼬로 빠따 싱이엔 탐발 핵부찻 기바 아우직 파워버 할와이락트리
0: 꼬리 안한바
1: 아쭈뭐 먹니 라이닝타오 콩로이까 나수 하나락트리
0: 꼬리 라이머 걸기 짜누닝 얼마나 고로우농 소이바 아마 바빠한 누다 야래 기바 그리고 나 코이나 마나머니 나무뜨 나약트리 자로 콩도요 샤골라미 타코 이모 엄마기 콩골리 할로 그리고 뭐다 땀모이바까나나 럭츠코돔 살람나바 닝타우 꼴기나 코이 뿜바 땅들리 루끈이 헤이 틀리 안간바
1: 퍼그니 라잉토
0: 으쨔쨔 빨리 모이비 마마나 어잉어 온드수 바우덤데나 관하리
2: 라잉토
0: 레이머코 온드 쩍두나 레이머린 비보 고로
2: 퍼그니 라잉토
3: 반타오 반타와 복바 나 몸 콩도이제락리
0: 이몸 모두부 하우나 론짤라 어잉 농소이바마 보이래 까이다 콩도이로이
3: 반타오 밤바 까이부 아키 두중바나 콩로이 키비 제나키
0: 밤바 까이
3: 바야기 콜라마다 아잉 야렉 짜락바니
0: 허 그리 하이바 닝타오에게 이몸나 콩강다 아잉 야렉바 증거요 권하기 마사이코 한다노
3: 반타오 하우범 꼬이렘바기 마사이코 한다니
0: 하우범 꼬이렘바기 나로 있는 아이 키빅디
3: 반타오 땅라우 탱진 키바나 마코이가 뿐나 야렉 미나락바니
0: 방다바 마코이보 쩌이락 삐바 야바니
3: 반타오
0: 어두보 너시 꼬로우 심어디 이모 없는 기 야이파바 꼬로우니 영어이 나나이 키빅다 쩌이락 먹디 삐라로
3: 나무 옴기 까람바 야이파 꼬로우노 반타오
0: 이모 아와닝 토우박이 다오기 마가이다 이모 없는 부 타자나바 와리앱나바 꼬로우니다
3: 반타오
0: 이모
3: 나무 옴다 수파우 황비다 가람나 까보다 타자 기반 오아뽀파
0: 능나 예뻐보 삐로이칸 아이나 뻥다바니 능 아이기 이모 옴니 이모 없는 기 야이파바나 빤타오이바이기쇼 야이파바니 낭네 까보올라 이빠기 레이머린 오는 안토이바 닝토오이기쇼 코이다바니네 이모
3: 나대나대 빤타오 사강다바 밤다바 마기 마가이다 그럼나 밤사옥 딱비바노 나몬다
0: 나빠이기다먹
3: 빤타오
0: 낭 밤다바나 아밤사가다바니 나파이나 우아기 안감바마가이다 아야바부 비크로바니 신비가 보마사식노 나파이부마사기 왕악방암다바 진티버니 소나키바 능기아빠마라
3: 반도 고로우 신붐 카라당 간자나바 단잡
0: 라로이
3: 반도
0: 이기야바 각났다나 능 간자바 각 라로이 코이다바 까나라이라부터 마리도 다닥겨다
3: 반토
0: 이기 거들로이랑 칭콩 어이라바 모랄 렁자르보초 렁자르보초 몽카옥자 남두나 롭닥마미 다용받아버리
3: 반토
0: 어두가 렁깨빛 렁부초 꼬이랜 삼랑 깍두나 거리 깔텔라 포우가다버리 강호
3: 반토
0: 까나라이 한번 토이쯧 너비마하까차이 레이마꼰드게 헨타로이 럼해 누나 짜톡 럼나봐 로이생마짜 나코이 키비먹 짜약 방문이 강하이
3: 반토 너 멍기야와 따비코네바

0: 왕자 쿠딩 뽀이레임의 때이 나람다 마이오리 미 루피랑 신타바 또 비로가바 빨리 나빠리 애기 운비누 라이타 팜 캉데네 빨리
1: 파리 가오게 갈락바 미꼽다 따뜻한 능싱할리 나마 아이기다막 마이사랑바다 나뿐잉 타우마학수 마뿌 방콕나크
0: 빨리
1: 나부마기 마야탕다기 아와코눙달라키바네
0: 빨리
1: 나바붕 아와닝 타우기 타티발리짜타 나부나 야옴나 펜키데
0: 마두판 오이두나 수빨리 신비 까볼레 박세 이마이 사기 이람담 오이레도 나파리 에이기수 뽕나팜람담니네 빨리
1: 아두부네 파리 낭 마이타이기 이니 마두마디 카우

0: 이래 이빡 이름 덩기 이 부룩기 칸미두나 마이 떼이신가 란탱너비요
1: 그리 놈의 능타우나 찍나빠리 탐두나 너야 한번 온다 타우다 아락벗고 어? 이까이 피로 콤바니 아이 마이 떼이기 이니 와두보 하우저 탱캉까야라 아와길라는 빠쟁 부룩키마니
0: 강제이 야몽 분나막 라우톱 레이꼬이 레이따나 야몽나 한껏짜리브니
1: 머리 뿌리 와리 이마 레이뻑나 눈치이바힐
0: 마두수 나라우 강제
1: 싱나바리 한도비오이는 타우 이마기 망쳤다나나바 이마는 타우나 란다락바 신비 이마짜오 깬동은 바이 하나 후에 란탱다
0: 야몽
1: 아뽀삐 빨랭기 삐랑다기 이마 레이뻑나 룸나 라우자바리
0: 야모 나나오기 운미농 카이나 뺀자래도 야모 앙엄마 타우뽐나막 야몽 깽둥엄마보 아와기 란징뿌렌 펌톤 틴톡레 란펌나 가떼말떼이신기 갱신타 누나 랑엄빠쟁 보락가네
2: 맞아 이구어 깽둥엄마나
3: 라이파레
2: 맞아 이구어 깽둥엄마나
3: 라이파레

0: 란징 뿌릴 어먹이 맡아오다.
1: 후이 란펌다. 옛나버도 랑고이신와. 이케잉 따이라바 구수 탐하이. 어두가 마욕나버 란펌다. 마욕나 그다우리바나까나. 깐 타우르바 마이띠기 란징 뿌릴 빨리바.
0: 승타그다바 이케잉나. 마하기 아무디 아이기 마학기 이네 이홀땀 빨래임 이마학기 이네 이빨라 시엠비 까볼라 이빠까시다 따이본 파우제라 키보니 까람나 빨타오 마학이 마품다 쿨라이 타가니 마학이 샥담마도 나타라 아이나 나와 맞담 오이링 아이뜨기 아이자락바 빨리힘 이마나 밀로 이라하오 까람바 맞담나 나빠나 싸삭한 나가니 나타나 손자키마도 마빠 맞사 아니기 란팜 하두가 아이나 셈비 까보 맞사니 아이기 탕하야마다 이마하기 밀로 삐라 나태 빨랭이 밀로 삐랑드기 이마래 빠가 룸마헬이 아이게 탕하이 랩바야대 이마래 빠끼라먹 빨랭이 밀로 삐랑 까우톡 바다이 하도보 이래 빡 이름 남기다먹 심비 마차이 학나 빨타오기 콩글릭람디 까람나 못할거니 나트가 나트가 이게 얇이 끝까더라 오 에뽕잉 마세게 뻐쿰디 낙나 삐그다버니 마세게 뻐쿰디 낙나 삐그다버니
2: 이 마기 파리
0: 빨리 아흰 땅라오 아티엥 바시다 나사하보 능싱비락 바보 그리 야탕 뽀미네 비기다 보노 빨리
2: 파리 삼소키 란팜메두다낭 란징 부렐 오이거니
0: 아숨바니 빨리
2: 아숨바니
0: 빨리 아힝 땅로 아티엥 바시다 나사부 닝싱 비득 바보 그리 야와 뽀미네 비기다 보노 빨리
2: 파리 삼소키 란팜마두기낭 란징 부렐 오이거니
0: 아숨바니 빨리
2: 아숨바니
0: 이나오 누밋 닝타오기 마야탕
2: 오, 아두부 나마 아이나 수나온다 야탕가 마피링이
0: 빨리
2: 낭 이마기 야탕아세 히토 까드라

0: 싱싱할람이. 안건봐.
1: 랑징뿌리.
0: 농안 게다박해요 한월리.
1: 아, 이게 유탁 로실락래.
0: 오, 농안 게다그로 바꿔. 나 거의 셈 사비 아들이브라.
1: 셈 사비디 여러분이. 두부 랑징뿌리엔기 마이 통다. 니한 남북이 마미에 마 다리브시부 그리기노.
0: 안건봐. 하와이 시작라 아마카카 아이기 펌덕이 문드는 부비기
1: 랑징뿌리야
0: 아와 레이바키 우멍다마 착다름거니 거리금마다 마욕나루바다 아이기 멍란 멍파우나루이드라 칼람리바니양암바
1: 랑징뿌리야 운비농다 타자바탐비요 람팜마세 마이박드나 아와꾸 눈 여우보다 호크로벌라온도 기싱분 삼진나 파모이겐
0: 안간바
1: 랑싱프리엘
0: 마리에도 긴났대 샥탄 마마기다 막더니 아이나 코이랑리베세 마빤 타우와 모이나 마빠리 생라우 샥항다바 아이길랑온 너시기니네
1: 북시엔 빅터베이겐호 콩로이 라미싱 랑싱프리엔다 타자바 탐드나 란정거도리베네
0: 뭐니나
1: 하둠나 손타보 우르가 먹고에 닝한나보 뽀까네
0: 아줌마니 아줌마니 낭한바 런징 뿌리엘라마나 뻥대바 마타오 웃파디 먹고에 닝한나락바 이마리바키 망자바니나
1: 런징 뿌리엔 꼬로우마 셋망아 락리 나로일라미싱다 야탕비비로
0: 콩도시 양한바 콩도시
2: 이다이렘 키비먹 랑징 뿌리엔 기마라통 나코이 금이망 람펑도 콩살라서 뽕나뽕남동 위드먹 아멍부 통라웃 범마 짜이 걸기 도장니 니가 너무 떠오드라이 쟤 너무 마영나르세
3: 여기 까몰이 먹기 라미 뽕나먹 마영나버 람펑나기 마리라 이두나 샨비가로 이래 이 뻑이름 넘기름먹 야이비 깟뻔했다노 까름마마땀도 야이비 깟까리 한 말로 있더라 짱신배요 짱신배요 예금이

0: 감독이 멀때기 난진 뿌리 너시리 샌비아에게 굳던 너멍 틀렸다 아래다
1: 아이고
2: 에이, 샌비 마초 낭기 구수 탕렌 아이 늑간타드나 라이마이 택타타레도 에이, 싱가유 망가나나
0: 에이, 에이 샌비 마초
2: 아드디아유 난텀마야야시다 거리기 섭리에뜨너 낭기 빨래 묶어오구나
0: 아이고, 아이고 놈아도 황그라 능 마이 기색 나버리 아이게 야이베일로
2: 능 아와기 란징 뿌레
0: 나때 이 마이 티르벌 란미니
2: 야와꼬로이 생어 능 란징 뿌레
0: 나때
2: 란징 뿌레 깽둥간 만났다바라
0: 나때 이 마이 기색 나버리 심이 맞자오네 이 라나다 랑고이 셀러가 까라 숙항은 원나나 마귀 얄비 쩌이크만이
2: 꼬리 낭나 낭나 뽀아리 마귀
0: 어생만이
2: 꼬리 나따에 마두 미남만이
0: 어생만이 마귀 이날 라이팅 라버 탕리 따리바시
2: 꼬리
0: 마귀 아이코이 얍나마니 시비마차 아이코이 얍나마 난 품식이 딴자 라우드나 아이나 마귀 얄비 쩌이크만이
2: 사이 챔비 맞죠?
0: 거기 능 능마귀 맛본 토니 할부 거기 텐타를 가라 아이게 얄비 라우드나 나빠리 먹채 따로 아이게 얄비 라우 아이게 얄비 라우
2: 미땅바 능나 이기 빠리 얄비 라우 먹고 능기 얄비 자
0: 빨리 빨리 빨래 남긴 나야 나악라버니 빨래
2: 거리 아이봐
0: 빨토마귀 맛판다 낙사하나 곧 타들어버니 빨래
2: 빨토마귀 맛판다 거리 어디디 낭
0: 마니 마니 빨래 싹바막 하옹암비기 코지 가드미 땀락바 란질뿌레
2: 거리
0: 깽둥 암바니
2: 거리 나티 낭라우지 뜻진 거이 기바다 아론 블란 품드 낭나 란징 뿌렐 마학부 야이비 샤이크라 하이나
0: 빨리 마귀야 탕나학나바 아이나 미남 키베
2: 낭나 미남 바
0: 마디 마이 티르 블란 품다 신미 까모다 아목 할와이락 로이 이프름 막호이다 아이나 사리 왔어 타름
2: 나때 파리 가리기야도 파기 파리 랑이의 숙구 입으세 파리 랑이의 생라우 따부이 파나 카우라 항는 가이라 세 파기 파이라 타기야 타라로 파리 이 파는 남북권 급가 파리
0: 버터 버터 나 파리 아이나 수 번타우 낭 따봉 아이자락 가시디 나 땀박다 야 따보 방자리
2: 파리
0: 가야 아드 빌자락
2: 에에에 코욤 라이닝 타우 마세요 카리 농담 꼬우박에
0: 번타우 쉐 맞단 마마 마이 떼이는 타우 꼴기 릭파미 빨래 마귀 마늘
2: 파리
0: 신업이 없고 빨래 마가이 고로우 싱몸가야 난기 뽀이래 있다고 빨래 마네 영자는
2: 파리
0: 구당 비팜 강 빨래 미마마 마이 따이 나랍다
1: मुभी खोको पत्थो
2: पारी
1: पत्थो
2: पारी
1: पत्थो
2: पारी पारी पारी।

0: 네. 나머 다 그런 말이 아이디 니니기 타자세 이행부기 변버 숙나이나이디 다모
1: 아이쇼 빼라우드드나 무까 이행겐 도우다 이까이 티근비 타자세 마임드 성키름 린히톰티
0: 하 다모
1: 낭쇼 니니기 타지등아오이 아두가 아이슈 니니기 타지등아오이 아두부 낭 아이나 니니기 타지등아오이 마름디 만나름더부 수야이
0: 담호 만나름부 수야이다 가나나 컹바
1: 아 Tomtien, Nayambung, Sidi, Nuari, hey, Bungo. Yeah, Nang Waramani, Nayambung, Yorge, go.
0: Nai Kotamo, Nanao, Yum Pobo, don't Tinjagi, Yani.
1: Yeah, Tinjusu, Yanida.
0: Tamo, Nano Tinjagi.
1: Yeah, Nang Hotin, Wishamba, Tien, and Isang, Songa, Isale.
0: Adodi, Tamo, Nanao, Major Horego.
1: Good night.

0: 시끄나 이거리노.
1: 아이, 똥틴. 까리기노 아이너 고버그 콤드르드나 사이클 토르스 크리디야. 하, 아이는 따너래 이니. 까리 떠오르버기노가 사이미나 남아이드 쿠팡노 타 크리도.
0: 담모. 누피마사도 엑잠 타고 락보니 컴홍드드나. 와이 아마 니컥 하이로래. 아두기니 담모.
1: 아이는 너희다 나틱나 빠 사드나 누피 앙앙 럭나 루누나 하이드로. 하. 혹시기 마땀 시디네 라이리키 좀니. 고 라이릭 하이트럽디 미타무가 섭만어리브니 엑잠기 먹을 강드브 능나 미기 마사두 럭나루브데기 미네 락선의 나마이드 쿠팡노 다크르스 크레드나 우지티
0: 라이릭 하이트브 미디 사마시디 힝바야드르브니 타보
1: 야이니 야디 하이브네티니 아두부 사마시드 미마나네 힝바디 넘모이 하이브니
0: 타모 아이슈 라이릭 수깜 담락키도 미디나티 마팜나 마땀 라이버는 땀함나다나 땀닝 넘어가 땀 터방함 기다리.
1: 어. 나는 하리시는디 능신 라이릭 땀의 신이네.
0: 땀어.
1: 야래야 파래파래 누르디 능 라이릭시 가다이 파우디 땀호기.
0: 땀어. 마망이 세히다. 아이. 12 파스토이. 10수 12수. 퍼스트 디비전의 로잉 막 파스토이. 클래스 10의 subject 아홉 letters 찰리.
1: 어.
0: 12 수 subject 아니 letters 찰리. 라이벅 티버드기. 마땡 빵비나바 레이터버드기. 튜션 쳇빵암 호우더버드기. 포지션디 레빵암 기디.
2: 다비리. 랑마이동 드라마틱 유니언기. 강부네 사나버 라디오 릴라. 니니기 타자 아한 바탕각 다비레 아동기 담악 토름 산둑두나 단제리 바시 아카슈아니 팔기 강라 채널기 토름니
3: 헬로 쿵강
4: 타 코딩게로이 바탕자 쿵강기 토름다 탐자바 헬로 쿵강 라이브 폰인 프로그램 Chatliba July Thasigi Tang Kunmanga Tangja Numidangi Punktaruk Minitni Fuda Sandokchagani
3: Thamjari Behiram Fongna Noringi Tangkakta Lokhat Kadaba Section Thaurang Seng
4: Expert Winner Lengshin Bigadaba Dr. Wycombe Jiten Singh Farm Manager Krisi Vigyan Kendra Thobal
3: Miamne Studio Ki Telephone Number 9362327078 Call Tobiduna Thoromasibu Saruk Yabiyu Hello Kungang
2: Tongan tongan ba thorum sing sanduk jari ba si Akashwani Phalgi Kangla channel ni. Channel la si ki. Satha jari ba thorum gi numidang pu mapal makhai taabu matam da tham jari. Wari ni pun si khongbu roi ki couple of the month da phangbi gani. Dr. Khagokpam Madhu Mangol amadi. Haujam Santi Pravaga unaduna wari shaba. Unabi gadabi. Merina oinam. Thorum si bu puthopi. Thokchom renobala. Akashwani Imphal, Hauchikamok, Sandukcheri, Naharolki, Khonjal.